0: 이야, 나 눕히라 얼마나요?
1: 다쳐버려 버시라코. 오사디 거나 자는 분이고 많네 해나?
0: 이야, 어떻게 바꿀 또 오사디 거리고 미스코 운니스 바꿔.